0: 민호가 바로 길에
1: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
0: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
1: 아지 아지
0: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 아지